아지추 아지추 아지추 쿠추쿠 아지추 많이 면접에 많이 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That is Gen Z by Family 에이 아지추 쿠추쿠 아지추 아지 아지 어서세 아지추 쿠추쿠 아지추 에이 많이 면접에 많이 부 에이 에이 많이 부 에이 If you don't hear what he's saying that Emma no. Mo ya trepe, onso mo pe mado do. Gen Z fo. Boy se mi enza pe mani fo. Pe mani fo. Moving on, this one says, hello, Ahenkan. Good afternoon. How are you doing? I'm good. I want you to play me No Condition is Permanent by Rocha Maria. And this is coming from Shadrach. Thanks. Shadrach, this is your song. And enjoy.